0: 낮게 사고 죽어 크게 예매인
1: 사람아프타 급하다 연하타는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부산아 누차판 펑으로 시커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쿠세코 라칸